0: 등산 살이 빨라 뒤스러지서도 보였거든 하던 게 우차를 붙잡고 죽이면 부수빛도 다들 예리하나 정풀 저다 이빨가 가라마 수린 미리 물고다 우두로 구죽임 뭐라운 이것어 미수 소화세성을 달리 이유가 믿기리 매니그 빠스카람 선물 눈세방자로 우버역 덕분에 살라하디 이것어
1: 미움이 들어봐야 둘 다사리릭 배양리 모두 소스터바람어 마법거사
0: 선수빛 보는 그리아던 인자 사카라도 악수스 이동 진가 사도나 바다 묵다라마다 모두로 우버역
1: 40%

0: 목표를 어느 거를 가져가 보니 고의로 깎아간 잔품을 잡아줬어.
1: 뭐? 말은 내 꿈의 소리고 제안받을 거던 제안의 놈의 기반
0: 이분이 그만 떠나면 뭐 하시는 거야?

0: 거예요.
1: 내가 봐요? 어서 돼.
0: 너무 소리 밝힐 것보다 마차 본다 보이. 애띠게 볼 줄을 어떻게 살리?
1: 이게 그 진짜는 대회를 보인다. 아니, 왜 이렇게 선물들이 보라고 그랬나? 아,
0: 아버지. 예, 무슨 이사기 빨리 달리면 비싸지고 그런 거다. 그럴 거다. 그리고 국가도 그래 저렇게 먼저. 밥상 비싸지 이렇게 말할 거니? 언제 또? 아니, 이 전투, 마투, 파니, 저 선물권 받다 보니까 몸이 어쩔 뿌여서. 비싸지 않고 가지고 그래 가다. 하늘에 몸이 살짝 호발 것 없어.
2: Thank you.